0: 생각 말고 하면
1: 폰 안 해도
0: You can clear your email from that call. So, for those.
1: Yeah.